0: 좋아보여. 예뻐졌다. 넌 항상 내 눈엔 원래 과보여.
1: 근데 오늘따라 조금 달라보여. 유난히 뭔가 더 차가보여. 나를 보는 눈빛이 동정에 가득 찼어. 네 앞에서 난 차가보여.